0: 에호키
1: 에호키
0: 기도
1: 기도
0: 말가
1: 말야
0: 캬
1: 캬
0: 부랴
1: 부랴
0: 괴
1: 괴
0: 에나
1: 에나
0: 하이
1: 하이
0: 오
1: 오
0: 다피리마테야
1: 다피리마테야
0: 다피리마테야
1: 다피리마테야
0: 다피리마테야